하나리야 단톱니브 마콩가기 샤나 피겔람 당세설레 랑고이 꼬나수다 현바 랑고이 쿠망은 이마사빤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하벌레 랑고이 사양사벌 택대똥컬레 랑고이 낙팅 샨뚝바야 열레드는 사나 사이도 얼마 빨팡문에 랑고이 사저이 남타

이사야 세다 한저 기복을 놓냐나 마당아 세다 마담이 세일란 독도네다 한저바 루신저리 아가스바니 인팔 하우직 타비르시 라디오 클래스 삼리 니푸멍아 수바탕카 클래스 7 잉글리시 레션 2 The Daughter of the Hundung Chief 터럼아시 Department of Education S 사마그르 식사 마니불기 땡방가 놓냐나 산독저버니

나하롤기 컨졸 타람 다비 리버싱부 다람 노치리 구름저리 나시기 유트 인터랙션 프로그램 다 부저럭리 마니포르 유니버시티기 마이로이싱가 우나두나 와리와다이 사바 우나두나 와리와다이 사나자가 다버싱디 데벡토 아코이즘 톡조

0: 흐름절이 이님. 아, 야래 야래. 이스 이목디 척파자 그래다. 아, 이몽들 내리봐 이목신가 짠하래. 흐름절이 이쯤 야래 야래. 누가이래 허직디 이나우술라 아버니나 이코요 훔수우래.
1: 짱호 짱호
0: 너희 까롬다니 짱호. 나 비노롱 가도 홍도
2: 누가
0: 땀나 와리 사나지. 아 사나 돈바 제제제 나야 뭐 이뻐서 이 신경도 부서 로이붕어
3: 야니 마 부신다
2: 야니 야니 야 저부도 이빠이게 저부도 이빠이게 나나 섬짱할
0: 어 비야 나나 올해 이마 돈도 부 할락들이 볼까 양도 이렇게 돌이는 이마 부와
4: 인상나 비카라가 나가다니 이마 라니
0: 오 파래 파래 영호이 나나 혹시 디니가 시들 락버니 양 한고이니 능가이 가이노 다나라가 엉터 떠오르셔서
4: 호이 이마 떠오자룩히기
2: 마 그노 호이 다모두 부 좀더 토록바도 카라 답타르 카다바 말이네 이건데디 폰다도 마이나 해리 이마드디 파워 해리 답라 손다
0: 호이 처음다 순이 해리 아도 가이코 카이노니 낭날 루호 마부 강라 강진도나 하 아이코이기 미소 아마따 야옥다네 헥뜨다 우리 이시부 카이노니
2: 해라 다모수 염 토록바 탱타라카니 대호 샤토모수 칭데 뚜르차키이드다 아다 아이네 레리부 윤부도 아이네 카카카카카웨바 만 한 사비르가 아니 코이 쉬바이드 타우나리바 인컴 가 차나드네 루옹바데 마시데 둠담 타우리 몽리마 이 마시 탈레바 아다둠 팔라온 삼절라가 코트 미리즈이나 아둠 타우르가 라코니
0: 케이도 오게시 나니 루옹바기 셴와티나 하 낭다 모수 타벅 타우리 나나와 동부주 타벅 타우리 아이기 수 벤진 카라카라 방보도 똥센다나 야미나
2: 응나티 마 페샤기 바나티 페샤리티 하이비기 나티바 아이기 루옹바기 부디 아이나 타기 카라카라 똥신저리베시나 이마 호이 타모히다모 하이드레수 아둠 코네 가다보 코니다
0: 아도 카이도라 바
2: 나 코이기 코나이시데 타우리시 막 타보이 바 카나 이나 쿤베신 파이바 카르기 마 타우 탐노보 호나베다 라이트 라이리싱 디 윰 판도 비 카이네 리카이노 로윙 코뇨 르글 루홍 바 용나레 스마이 좀 떠오르데 코이 코나이시 모응음 자라 로이네 칸베이 와니 미마
0: 코이네 좀 미네 자나 하이바 두부디
2: 아디 와네 바
0: 아이타나 나얌 바수 나나우 추 자우 나 홍키 바두다 난기 추 자우 나 홍닝드나 하이바니 이자나 칼리보 와 칼라 두금나 코나야 시들레리바 미싱아 시나 카나라바디 파도바 아 파레 파레 나이코 이모기디 할라만 수리드나 마치 만나오나 가야노
2: 마기 마득다 마붕마 내기 마카다 먹파마글레 모이 훔니 이마두디 레키데바 카르코이라 말레 바붕디레리
0: 아 나이코 난기 타박나 카람도도리바
2: 그노니마 아이기 타박기샤 코이 컴퍼니기 브랜스마 임팔다 항도리바
0: 어더
2: 아도 항불로이드리 바우디 아이 마탐 카라 시달레이라가 아이기 포스팅이 오네 디딜리다 타가담니마
0: 오 마탐 카라 디낭 시달레이다리 네코
2: 브랜스앙 바이시 타마 타마 마카이 아니 무디
0: 에 얌파레 얌파레 아 저로 저로 보타자루로 와는 마니자
2: 야님

0: 라이라바니나 이나우야이마세 쿠딩데 피슈바시 미나 우라가 파자리브로시보
1: 호이시마 아도 가라가라 시전나 하이드네 헥다 하이브네 파로이드로
2: 시주다 시신네바부 하이브 하이람가다네
1: 하이드도나 하이드바 오이람바수야이
0: 호이니
1: 아도 가라 하나 담비브네 파로이드로
0: 호이 아두니 담비브라 까리노마디 떠호브나 파이 나트라디 미마망다 이코이 소이드나 소코니코
1: 호이시마 아도 마이네 헥다오르시
3: 이모이
0: 이마오이
3: 시대니야, 아이나 락과 마담다. 레하오 밤비야, 쪼우와 마오라미.
0: 소아이드라 이마.
3: 아, 아, 코이바시, 인코인 코이팜, 야함레이라미. 허우직디, 융기 융악들 로이리드나 떠오리바시야. 실례바고. 하이마, 노예니디, 오피스간나 고마합니다.
0: 호이마, 나세디, 풋볼 파이넬레이 하이드나, 마야미잉나나 바, 하브 홀리디 떠오리마.
3: 오,
1: 시마 야이마.
0: 아, 이나오, 가이떡시게.
1: 피 홍도 비레가 학당 토피로 와리야 마땅 숨 떠오시려나 떠보니
0: 야이 야이
3: 라라
0: 야이 아도 많이 했다 떠오시
1: 제마
0: 반이네 미기 마망다 쏨타가 로에 대비해 마스
1: 많이 먹은지 문나 간나 오부디 파이고 이까이 크라디 감동니
0: 하이마 이까이 팜디 톡디나 마사기 농아이자나 바 꼼나나 바 하이바니 어 모이나 시다 레이다나 가양 꾸이나 불라이게 바노
3: 나우 나우 그리 레이라게
1: 아이코이 까롬드네 총장우시라 해봐
3: 아이아이아이
1: 제마 시 아이코이 와싱미신니 마시 세미오도니 시드네 수마이나네 피도 또 시 솜다 하비라바 아두가 시는네 타이머니 마땀까야구이네 수시게 하이바도 이행나나바 아두가 이 송기시는네 피 솜나바니 시수 타이머니 수많은네 군진 비라바 아들기 또 시대기 수이세 신남 비라바 아들기네 아빠 안밤바땀도 탐라가네 아둠 항도 비로 아들가 아둠 야리 시대 수네 마라마락도 수비요
0: 야이다 야이다 아둠 수게 아이나 사지엘로 이나 코딩도 수보니 피슈버 시슈 아빠바 사지엘라마 아둠 오이다나 꽈 아빠바 부디 파이에이나 아두다 마땀 시가디 사나드리에다나 아이기수 이몽달라이 시다수 헥다 시진나오
1: 지마 자토코독보다수 아이기 사나싱시 시다기 시마야이마는 아빠암바 마칼라가니 헥다 시비유 하이디 시마야이마기두디 빅말리 하이바
0: 야야 이나오 이나오기시디 야암크레다
1: 시는네 이나마 한가 이봉 한가나 사비바니 아 2001기 디자인이다. 아두가 시기시나 이놈마 야이마가 이봉 야이마가나 사비바 2002기 디자인이지 마. 아두 이봉마 또 모두나 사비바니 시나 시슈 2003기 디자인이 아따 이마 얌시네네 이마나 사비바니 와일렛디스니 아두가니 이제 마 아이기네 피슈네 사리마텍 마뿜 아따 이파넥 피게 마땀마땀기 이네피 아마트 해와타나 레이 제마야메나 시닝바 마땀데네 헤크 하이비르오
0: 야예 이나오 얌농아이자레 제마가 이나오가 나이보스 웅시비버스디
4: 마시시디 차크레다 람빈시주미 이쇼잔나디 아이 코이시옴다주 이따이마 야이마 호이롬다 차바다 오늘 사락레 마호사디 숨나 떠오름디 하이렘비 코이기 멍게 버럽도 레이터브로 아무도 자긴 해
1: 레이 멍게 버럽다 나티 상고음 버럽 수레이리에 부족자르게 사시게 되오르기
4: 하이마 나 코이가 사이마 그이 자드리 보래
0: 사드리 봉어 사드리
4: 아 이때이마 야이마 수레이 나 사이는 부족고 야드로
1: 하이마 아이 코이기 와리 사링아이 이까오예 까오르래
4: 아 이때이마 야이마 피즈다 야오리 바세 아사 아딱 낙다니 아 짜님마 맞던데 헤탈 로비요
1: 시에마 헤탈 로비요 가림타 한거이 비리노 앙앙싱나니 파항다항이 하이드나 아이네 록독신제바니 시 소제이 시시다 야리시니
4: 아마수 모수 록록도 마하이바 가람나 항가득에 수 하이다바 록수 떡두나 탐마디 야라로이네 이때면 야마 시다 야리바 소제이 시 이모 수마이나 수마이나 항가가 아득이 수마이나 아무 팅팅비라마가 로에래

0: 하이브 와팜도 아이디 숙야 해야자닌데
1: 이 까리기야 닌드리바
0: 까라 마네야 팜토 이노 카라레레가 동안 잡다수 아토머니 이마가 고노 하이든 헤트 하이라카니 아두가 하우직 람레이바다수 잡만나나 부톡미나 시 하이바세 아이디네 숙야야 닌데고
1: 아이 땀나무네 데이모 호이 땀오야이모 호이 따니니 능보
0: 따스로 깨져오르게 마땅치는 책는 강나 호고다바니 아시고마 마땅치다 방실하러바디네 오제바 망자가다바다니
1: 오 아두보 하이바 땀나 강나르가 로이래 알치나 이코기 피범세 다나번 로이는 호너르 리브니
0: 이씨
1: 마 코이쇼 혹직디 아이코이노 따오바야바 피범 레이리에 강다나 하이르 리브니 아두가 로우가도르 벌람아세 아헨바니 로우도바야디 하이바수 레이티 안강 신기 동기 칼라가 라호보 파이 하이브기 고아니네
0: 아마부 오레바수 아마부 오레바수 센짭 마나나 톡미나바 하이바시디네 아이디네 숙야 해야자니디 하이저리시니 강디 강디 아이디네 문나 칸타비호 해야자니 하이저리시니고
2: 아이 sana tomba lebiton noi bu krai krai te lei ni ya
0: ba koi lei ima
2: o som dong te la wa ta na si la
1: ima som de lei ri kari ha ge
2: o koi

0: 아이마 까리긴 원히 낭나 피 마야 아마마 부토가 수리도 보 아이기 피수 나타이 부모기수
1: 아 이세마 아이코이기수 실절 살람다기 아모라카이 카라 수닝바
0: 오오
1: 아드다 이마기수 이세마 화기수 카라숨 역선반이다 아시디 아이 자토카토카다 수라이타바
0: 호이 카라 헥 수도 오고 이나우시디 이세 오피스 루키게고
1: 아 이세마
2: Sima yai ma, ai si opis tengkri, wah tu om tari, nanau nu pagi, payung ga pungyat ka si, kala muk ta yok tok pi ramu ba, mai lai ngai da ne, suba nang hau dari,
1: yai tanamu, nang tengkri ni calo,
2: tanja ya da tau ni koi sim yai ma,
1: nang gi opis tu dum nang nabasat kro, kaim ta kalu nu da, si bukai da wegi,
3: kainu. 피 소리라. 끈끈하게 피노. 너무 야옹래도 너무 피자.
1: 이마기 수 야오래, 세마기 수 앙앙신기 수 로이래다.
3: 라이징댄비.
1: 가이더라기. 두번 내용 비리도 보.
3: 가이노, 가이노 낭 떠올리자.
1: 가이더라기.
3: 세, 세, 랩컬러. 랩컬러 오이 와이기.
1: 아이마.
3: 세,
1: 가이노.
3: 나 꽃도피로
1: 아스
3: 로이나 뽑토에 나 꽃다니마 아니 낭나 떠오르시 뭔가 그래
1: 가리기냐 이노타모 지금 바시부 아이 아다 기움다 떠오르 방로
3: 낭시 안각반 앞이니 와바가 끊듯 흔들어봐
1: 가이노타모 나이비리드보 이마기 이세마기 앙앙싱기 피가라 수바시부 가양와루 니기 치디 마와마기 마타우니 가이노 아이나 타우리세 담모부 타모이 생나는 시자바기니
3: 라이징 에이 수낭부 농시 낭기 아이디얼 오이바모토 에이 컬렉세
1: 담모
3: 아이 리얼리 러브 유 이싱 그라홀라오라 너 꼬네라드라 낭 이싱도
1: 꼬네라 니달로이레
3: 호이
1: 아이 생자라 아기 피롤 홍도 피라모
3: 호이 이마디 이마우디나
1: 이마디 아스티 마자키에 아이 로이자라 아기
3: 호이 로로로

0: 임마.
1: 네. 구름자리.
0: 야래. 임마. 마니 레진기 목파 징렌바. 징렌바. 신나 코 임마. 아디기 총미시나 이때 임마. 아디기 마나 나바야 톰바. 아디기 아기 나오고 아디 마나 나바야 톰기 나체.
1: 마얌 구름자리.
2: 망고로 유 망고로 유. 야함 누가이래. 야나네 옴바 야함 누가이래.
1: 이제 임마. 이제야. 응. 가리야 무시. 이마나 만나 털 보내봐. 아또 막디기야 굴로이다봐. 신나 좀 더우 다래고.
3: 오호. 아이 동일라 신지 야우시야우드나.
1: 신이나 한 짓보다 보수복이드나. 가리기 복사 좀 야우리보네.
2: 가리다 와이보라.
3: 도와야디 야래. 나바이나 털어서 야이다.
0: 아이 동맹들. 나가 좀 더우게노.
1: 빨리 털어서.
0: 나 좀 더.
3: 봉아, 난기 가리두다 이체마가 이나우신가 동네서는 아이기다나 이마가냐 너희나 바이가 이쿠챨라기
1: 야레니시
0: 이마는 손도 가게 필요 와도 돼
2: 이마 이마우나 타우버 가리 동타리다나
3: 이마 손다
2: 보싱아시
3: 담모나 마망가
2: 가비로 너희나 합자루시 보싱
0: 이마는 포토 파이로노 야레 포토 호이 탐 차도 뭐 포토 파이 이마는 포토 파이리도 뭐 야레시 가클로 자치

0: 이네 아코이 신시부 이네 코이기 아다 싸가 동바이브로
1: 얌하이 하우 그래 이모는 동웬 상가디
0: 코이 시다디 농도 동다바 이 코이기 디 아이가나 뿐나 뿐나 동문이도
1: 아 징림바 네 아이 뭐 나나 까리까리 호나리바
0: 이네 코이기 샤바간 크랄레게 오 마두다 도터 오이나 레디 코이 바봉나 시다 좀 레이와 하이드나 아테이리가 샷바 야드레 아이나 타무보 런던기 호스피탈두다 에포인트 부디 팡라바네 유음다 샷 우르가 조인 타우르게 하이람라가 바봉나 샷키 야다바디기 시다 좀 레이네
1: 아 나 코이기 타모 할라 말라이 하이두디 카다이데 레이 마나 카리 타박 타우리게
0: 코이 시나 아마타 하이드로이샤
1: 하이디다 노이즈에디네 아이코이다 아마타 하이디
0: 아이코이다 모두나 아이에스 오피셜니
2: 아이에스
0: 델리다 포스팅 다리
2: 델리다
0: 데이마두나 도터니 마크수 델리기 엠스다 타바 어둠 떠오리 마코이기 마사 아니 누파 아마 누피 아마 앙앙싱 두부디 유에세다 라이탐리다
2: 유에세
0: 빌리방 아더니 아마나 스탠다드 아이 아마나 파이프 담네
3: 나 거기 이시에디 라이티 까다이 바고 담네
0: 아이마 거기 이시나 마기쇼 아마타 하이다바
3: 하이디 하이디 항오르가 순에 야암나 담드리 하이든 하이리
0: 아 이제 아이나 하이 하르누고 앵오는 묵자 이도이니
3: 하이로니
0: 거기 이시에 메트릭다 아삼기 마코네 아 하이어 세컨더리 엑잠 더수 사이언스 기 마코 아 베시다 아 피직스다 오너스 델리 유니버시티기 마코 MAC다 옥스포드 유니버시티기 골드 메달리스트네
2: 골드 메달리스트
1: 이마우시디 앙악바닝 하이랍니 부자니다
2: 시군바시부 나시에나수 나바이나수 아이코이다니 아마테헤 하이디
0: 두 아코이시시에 델리기 사이언스 리서치 센터 아마다냐 주니어 사이언티스트기 appointment order should lack love never adugi pau do aina handakta speed post na thaki bani adudi hydro khoi chena
2: hai hai de delhi da yam thuna sidagi hek hankhi baga tangkunda jatkani sikhatani man hairi ba haidab
0: tapna yadra kan da har khinida magi hongna bini mana ma kokta ba gold medal phangba masana kana da su hairo koi na haiba ngatani koi na haiba da ne khara toi na haiba pau da ne sauri bini ma Aujji maha aishu thana bo honari bane. Soidana mai pakani wadi. Honari am kalle ba khui sheje. Pabung na yum palaga tharo haibdi gi ibai ga luongki bane.
3: Adu jingle ba. Na khoi gi she sibu pirol kasi mau sada gi hon acham bangak ta checha bro.
0: She gi pirol sanalpa mai ka da pai me am do am to udri bro. Yim udri bro.
3: Khoi di yim udri. Changu si ba.
0: Yim shini she. ये बैग छु या पुटा पाबुंग ओपसे क्रिय सोन सोन लेंग सेम बिरो
2: सोन सेम बिरो
3: चलो
0: सी छ छंद आ तो सिनी मागी कासे सिगी अलमीरा सिना साड़ी सलवार कमीज इंडियन ड्रेस आता आदिगी सिना फॉरेन ड्रेस खोंगा फुरी जैकेट जिनगी मयामने
2: Yamimi
0: Sigi Almira Sinanya Manipuri Pijol Singata Panik Makal Makal Inapi Mayamama Impalon Digi Ano Wama Bu Lady Hyabatar Dinigo Mati Hek La Sinba Mamal Gam the Tears Anti Adigi Akwagi Sidanya Hek Lakba Impalon Digi Inimalini Mado Magi Kupani To Sigi Godres Upu Sinanya Sanal Pangata Mumbai Git Design Chennai Git Design Delhi, Kolkata, Imphal, Longi. I don't know. I
2: don't
0: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Saluarna Namnasili. A Purindana Kongrau Puri, Jigina Jingba. I do give the Madi Yam Kamane, Mapoma Pumdugi Sandavici. Parisi, I do the

0: 호이 빠봉수 열 뽑았다 뭐 이래 아이 타박 거짓당 신독세를 기겨고
1: 야래야래 아스 와크라다이스야 아 시군 뭐 생시에 뭐 제가 맞다 해 하이드 봉합미네야
2: 아오 신인 헤이 뱀사 아 마헤이 야암나 빤바 우빠나 마루루 이 하이나 리바도
1: 고이나 이봉 우빠 오자마 자마 오이바 인지니어 마사마 오이바기 나팔 떠우두나 ngangba 마사싱 딜리다 뭄바이다 레이바기 나팔 떠우바 아두가 마기나 마봉 마나마 아싸워싸워 오이바 싱세 마밍 파워 핵 하이독디 해봐 마사싱 아메리카다 레이바세 삼나 마페 마파워 빤바 떠우두나 레이바 ngaminese
3: A saibo hai deba. Adu di lai rada na masagi qualification phau ba. Ai khoina khanaram ba ga kya da khena khra banu
1: se. Ha.
3: Nu mata su phong dorak te khoida. Emo gold medalist makko ki makko ngakta handak ta su Delhi da junior scientist amu oiga dauri eba.
2: Oh.
3: Ngai khani si.
2: Hai hai. Adu di ne. Ai khoina ne si da la ka do ba numidang do. Ai ngon da hai. Ai na khoi ta tam khidri ma ne.madu sunya a dili da thabak masa mata naga dori ima kaina hai hai scientist ki wa officer wa dem ta hai ponti he
1: adu ne ma

0: 너희 나 비나롱가 누공도 울어. 아 누가 내야 털어.
1: 어허, 여인.
0: 아 그래다 모양이만 망치다. 이마, 아 하옹이 하옹.
2: 람러보기 샘팜도. 하영 디자 자라다오니나. 혹시 빨 신비하우로.
0: 하.
2: 람기 락따라 망아도 시달라이자래. 윰차나버 샘팜도수. 거의 다 모양이가 거의 마땅마땅기. 앙암 앙암 바카라카라던 타자라 아기.
0: 거리 눈에 비마. 아 숙이 한번 샘팜지부 너희는 로이나.
2: 호이마. 아이네 윰다기 아이기 이런 나이 레이자바 락따라무까. 마 거의 다 모양이 뱅터 세빙레란바 락 망아마가. 아헨 바카라디 아이코이기 저니기 시즌 나자라기. 아마 아이 장자루키기.
0: 거리 눈에. 아이기 한다기 이모고 야이마기 마다우시부. 아이고 멍라 따이벙라네.

아로이브다 다비르시 타와이니 칸나 필마시다기 사다난다나 삭바 사나도닌 토잔 세딩바 부디 사시나 세랑비세이시무 다비시

HIV가 사고는 행리범이요이신부 한탄에기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라보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범이요이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요이신다 따티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보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a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아가스바니 인팔 머랑 TV에 비나 보고 빠지리 땅아이 패드는 농디 장과 볼럼 승부 버가리 삼리 양케인가 시지리 밤다기 동안 동안 버건 보이 홈다 인팔 홈다 부토럭리 아한 버건 보이 아니다 토럭리 버가리 자홈 아두기 메농다 LPG 양케니 토이 페트롤 탱커 마포마 토이 디젤 따라 따렛 아마숭 아테이 자나 탕나바 볼럼 승 야우리 아홈 수 버건 보이다 트랜스포트 쿤트라 망아 아마숭 히닥 아사타오 옌 마친작 나 징바 개야 야우리 Committee Sembada non Muslim and Yahola Baba Yaning Double Pong Doctor Nasi Tawalzilagi Irongse Sabada Yaning Double Pongbogi Concert Chat Cray Concert Adu Zamait Ul Ulma Irongse Saba Haina Lamdam Aduki Tongan Tongan Ba Lupsinga Sinbani Concert Aduda Slogan Kayasu Lauki Asangi Ising is on a quiet the Gipibam Luna Swallow Bazilla Marie Sip Sagar Golaka Zorat Amadi Zarai Diogi Isau nang lab imong singda maraki tengbang oina piga daba senpam mukhyamantri Dr. Himanta Biswa Sarma na thadokre Guwahati da pawmi singda wa ngam da Dr. Sarma na hai jila sing asida ising de hanthare duwa tengbang piba masung khundale ta na bagi thabak hena kanchille man hai isau nang lab imong lak amrom de imong ama mangi lupali sing tra manga thadokre mukhyamantri hai isau na mang ta lab sing adu khangdok na ba sarbe gi thabak khongjel yangna changchili mang hai haujuk phawu de imong lising thatar longi hisab pare makoi gi hakthiang na mangli ba asi lupa koti chamri yankai rom ni haina pari mukhyamantri na hai isaung nang laba apun ba mi singi sa da kunthar longi hisab pa ba hujuk phaw da loire

누미당 풍 따룩분에 따라 란톡주근이 나하루기 콘절 토름다. 리승은이 꾼이 토이기 MC SCC이다. 랭꾼달의 따비라크라비 닝온범 토이비디비가 우나르나 와리샤바 타우람 란톡비게다바싱 데벡도 어코이사마마디 란첸비

0: 민아라 이번에 봐도디 너무너무 착한 거라.
1: 어제 하라 민아 강해드나 까나오이니 너희 해로기 뭐 나오는 빠.
0: 해마 아 시행 뭐 이러다 뭐.
1: 아 시행 뭐 이부 이따 이모 외도로 이동 뭐싹 파잡으러 이행해내나. 아 권통도 몇 등 아일래
0: 해마
1: 거슬러오라. 너희 민아도 거슬링한 마니 아이 거슬러게. 어 이모 이모 이모 어 아 나나로 상공 상공로 나나 자 괜찮 고이노 나나로 상공.
2: 시문하고 봐시 마셔
1: 마셔리니 해마 이거 허가 얻어 아자 라라라 라라라
3: 회다 뭐
1: 두두두 아세 시에 거기라 이때 이마 거기라 난 공랭 뻥 거라 야무디네 아범 저 투기고 야무사라
0: 해
1: 야무사라 해 이거 하이네
0: 나 민가리 거 위에
1: 롱맨 롱미
0: 학생나 깨깨 혼나리 봐
3: BLLB 다리 알땀저리
0: 남기민도 롱마이 해봐
3: 아이 맞다 저래 아이 김민기 외리니 아이 샹강 외리니다 너무 얌밤이 하이드나 마이암나 농마이 농마이니 숨꺼우나 보대기 기땅 태도가 롱마이 나꺼우나 기분이
0: 남기민턴 외와리시디 얌 인트레스팅 외
3: 그나고 뭐 그런지네 롱메인가 숨꺼우나 리뽀니
0: 롱메인 해봐
3: 뭐더 아이 김민기한테 아이야 사우빈이
0: 오오 롱맨세 난기야 사우빈이 봐
3: 솜수 강비라마니 잉글리스타 롱 해버디 아란바 미엔 해버는 미 아니도 높은 신을 간다 롱맨 해버디 아란바 미 해버네 어도 아이디네 아란바 미네티 아이디네 아춤바 얌빠마 미네
0: 미싱세 아맘 딜레이자니까
3: 문나 강신비요 롱맨과 롱메이가 얌까른 전화버니
0: 오 롱메이는 밍 롱맨아 사우비야
3: 시디 브라코이 게임 말이
0: 깨봐
3: 너티
0: 깨해보노
3: 이때마 코이움 너께도 왜 락뛰노 한바
0: 해마
3: 시문 이때마 코이움 너께도 왜 락뛰노 아이나 코이 문기네 타보 꿈놈매한도 혼나보더네 아이 시도로자니까 와이조인 따이 피조인은 수이 짝수인은 통이 아이 강음도더네 젤레이신 하진
0: 아도 너이따모나디 밤비다나
3: 그라이바 이때마 코이따모나 밤디스 까나 하이노
0: 예
3: 니 코이따모나 밤다나 이때마다 브라운 마을이지
0: 난디가 많이 강해봐
3: 더불어 이때마 이때마기 포도도 그렇다면 아육도 수행해 눈치를 수행해 이때마 눈이당 뚜멈다이도 수행해 그렇다면 이때마기 포도도 눈이당 뚜멈다이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눈이당드네 멈멈드네 수롱바롱아 빵앙빵앙이 이때마 민가세 전혀 손자니기 아름다니
0: 아도 파리네 낭나이 글씨들 아프디 가나다 가마이 한국을라이노
3: 아드브로 이때마 사이세 그따 모세 사이암 나나서 키바 아드다 이 수막이 뭐 뚱데 이나라가 숨 가이 놈뜨디 잉허버게나 저래 이나라 뻔해
0: 낭디게도 왜 이나라 이봐
3: 아이씨 내봐 이때마 뭐 석파잡으러 이행게나
0: 파사람들 나트로
3: 꺼나 하이노 이때마 파사드는 미야 그따 모는 뿌랑 하오리 니케이노
0: 아드 파리네 아이씨에 너희도 얌라 하니가 가디 너희 까까도 아드다 야나바 카르카나강나오
3: 딸리 하이에 코이도 나가 루나 수톡 수톡 비로이동다
0: 가도 왜 루나 떠오르이도이노 이나우디 이때만은 루나 떠오르다나 세닝바다 세랭가도리베네
3: 코노 우미네 양오시야 시가 뭐야 레이네 터져드리자
0: 개버스기다
3: 이때마
0: 가이노
3: 아이고 이
0: 이마
3: 아이고 넌 까오래
0: 게이 까오르기
3: 두 소
0: 이마 아도 게다오르기
3: 아 코이용기 통도 있는 소론절은 뭐 해봐 아 그따 뭐 소할라마니 가소할라마니 융통 소론절은 뭐 해야되나 이 조이든 안 따래. 아이 잘라기 때마.
0: 잘로도.
3: 아이 잘라기 때마.
0: 아.
3: 너 때마.
0: 그저러기.
3: 그이들 락 바꿔오니까. 아이 배차 중재나 오럽네.
0: 예. 그이기 배차.
3: 나는 버티고 플레이 너 때마. 때마 아이 잘라기 때마. 아이 잘라기 때마. 아이 잘라기 때마. 그이들 락 바꿔오니까.
0: 마나 하람도 부. 롱메인 민. 롱메나 사우비. 아 롱맨. 하나. 롱메이.
4: 까까도야 안 해봐 그래 간난강 넣고 까리노 아이 일야지 뭐 락그래 가지고 락드지 그냥 뿡이 따실래나 그래도 우리 어르잖아 좋은 일은 받고 좋은 자리로 받다래
0: 이마 그대 아유 포비가는 아유 포비가는 그 바보 아유 내 코야 맥기 제 바보 아유 아유 자들 태바고 이 단웅이게 못 문드는 포비 키가는 그 바보 아유 자들 태바고 못 문드는 포비 키가는
5: 맞담 코딩 미쿱 코딩

0: Hello, Hello, 마징에이네요. 아, 거기, 아이 에리아시다. 스테이트 폴리스트 엠부스터 그라바. 가인부터 넘어서 강가. 아, 야래 야래 아이 파트너 야래 아이 하이드로게 암튼 하이드로게 야래. 오케이, 담아 담아 야. 오케이. 아니는 불씨가 한 모이나 깼어. 겹나 두셔. 뭐 저기 보인식도 보고. 아, 아, 스텔레이리. 시아르피시 섹션 100. 아마디 아이피시 섹션 203. 오케이. 예스. 아이 프랙티스도 보다. 여러분들, 다보든 와이로 품까야 아무보. 발행리 숨은 미야무 미털래. 왕래 미학분이. 까나나 하이리바. 우드 부사키시나. It's wonderful, Your Honor. 왕래는 디리로 하품하담다. 그리 이끌면 쿨라이시나게. 농마이! 어드부, Your Honor. 왕래는 미쳤네. 아픔 아픔 어떡 수드는 인자 미요이네. 막대 불리시나 때, 막대 라루 부스 때, 막대 농마이 슐라이 때. 막기 모임대 펑키버, 농마이도 돼. 막부 농시도 부싱나, 막기 모임대 로나 덤진 비키버네. 마시마틱 잡으라만! 왕래는 이 모임대 불리시나, 농마이도 시스도 부모담다. CRPC 한절 기모뚱이나 가나군바 인디펜던트 위네스 포부 연기대 나시 돌아파는 송톡레바 사키싱스나 원래는 디르무 농민이 갑투노 하트모토모도다 마코이노 후부다르바데 그리기도 먹도 마코이노 쿠다깜도 파우드리바 마코이노 파부 놈드르부수 마코이노 리카이 다르바 라우키드빈 거리 마코이노 뭐라고 톡드브레 요라나 마르마시나 왕래는 디르무 하트모나에비세 융품 순라우무 역도 없음네 나시게 나시게 게스시기 피디스너 미스터 자키나 왕래 무마랄레리 하이도 무마랄 시바기 담막 마크 부세히에니 디기 따그라마디 바이샤오인 센 파인 텐드라 마크 부 던디 부폼 토이 That's all your honor
1: 롱마이
0: 그러나
1: 시기 롱마이
0: 엄마 그 신이네
1: 신라
0: 시 관라이 시 그가 가디 뭐 까까 시 우리 까까 시 그러고 시 아야야 그 시
2: 동민，这是办什么？怎么办？哎，不给钱，哎，不给钱。妈，快给卡住，快点，卡卡。来，姐，快给卡来。来，姐，给下来的呢。
1: 快给卡。
2: 弄来，弄来，弄来。可弄这里给卡。下个月，那MBBS的final exam了，下个月，下个月，我们买一把也打不打？哎，弄来了，不离的。
1: 快给卡。
2: 啊，都你的呢？那就下班就行的。 니빠 강나 디알로 신뢰비나 띠 누피 슈누 빠가 쩜마나 디알로 신뢰이더라 미안다 빠따 비믿담다 이상쇼 쇼부 타우담도 레비나
0: 카카 아 그이 시에레 지안의 독터 아그 담으소는 분리소 비사 신가 아이네 보케 아 그이 묵시 카카 암라이모 뭐 쇼이노 이니 카카
2: 아니네 카카는 삐리 비사 아이 아이 누가이라 비 누가이라 호라 미네 카카 샤
1: 카카 아이네 카카기니 하드나 딜리더기 가스미 샬람레네
2: 아 아이기다마
1: 그이 카카
2: 카라 카라 예게 예게
1: 신뢰
2: 哦，你那个，哦，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那个，你
0: ไปซะจิปุกอเซ่จ้ะ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ๆ ꯑꯩꯅ ꯑꯗꯨ ꯂꯦꯝꯗꯣꯏꯅꯤ ꯑꯣꯏꯁꯦ ꯑꯩ ꯌꯥꯝ ꯊꯨꯅ ꯊꯣꯛꯂꯛꯀꯅꯤ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카야 나시 에코이나 팅나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카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카리 카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Lakaduri Bamani 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 Liba Singhi Wakalun Fond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 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um Sigidamak Ag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가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우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영기담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우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 더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더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마탕 게다 비르시 그이 드럼 나오 보이기 건질다 다나빌 나오렘나 사이링 바마탐 이사이 이사이 시부칸 비락바 미오이싱나 농폭 산젠밤 대기 레지아 얌뱀 신타 암바 아마디 야이콤바

0: 이제 회제 꼬이나 잘라 이제 큰바 하버니나 람상롬 되게 아무 꼬이나 라가 우지 이제 회 빠스웨이 람카이 상아이 틸가 짜키바 마 빠스다 우지 이제 회 큐홈지 우브다
1: 산이 뭐하오이
0: 아다 웨더지 조 하는 롱사이 암 사람도 농 멍질럭 빨리 찔 무브는 굽슬럭 부지 농 따든가이다 이제 가이 레이리바이 따모이 레이시 민 레이팜 강민 나라가 모이는 까람 베이시 칼락게 하비도 이제 앙땅 항비오지
1: 예예 항세게 이제 이제 회시 우버세 콜람 상실라 아가네 기홈
0: 기홈
1: 우버세 이사세 그럼 파파오이
0: 가리 카마가
1: 가리 카마가 난데 그 군다라고다 이제 너 해지 농사시 수크 파기 금도 레드 농사 마르시 레시 요시 와르수와나 매양이 세바네도 비리세고 아도 혹시 코인에 저트네 시칸 바 올 인디아 레디오 인팔 레기 락서바니 아도 이제 회 마르막 다돔 레디오 베디 타비고
2: 타이 타이
1: 아도 좀 아 민감 타이비 유지기
2: 아이기 민나 톰비 마사 사림 컨데기네
1: 어 아도 이제 송기 민시감 타이비
2: 아이기 민나 카이디 옹비 니타 디비 아이 와록 사반데기
0: 타모기 민레 펌좀 다 딱피오
3: 오행고 라제스 토이
0: सोम तमोगी मिंग जाइबियो
3: दिलीप जायसवाल
0: दिलीप जायसवाल से
3: मंत्री पोखरी
0: मंत्री पोखरी देखियो जे किहोम चार पथा बिरम बने बा सोंगे इचे कि सोमिंग ले फम तंग ताबियो
2: आइ ले फम संगा के निंग सना बिक जे
0: इसे इसे कना न खंदी ग दोइनो इसे इसे अपाम बदो मतेम तंग सुंग गंग बिरम ग देखोय तामिन ब कोई पुन नुंगाय क दोइबा
2: इसे इसे आया मना रिदो द ताजा ब मतम दा ताजा बदी अमताई अदुबो ಕರಿ ಥಾದಲ್ಲಾಗೆ ಮೇರಾ ಥಾದಲ್ಲಾಸಿರಾನ್ ತೌಬ ಗೊಗುನ್ ಏಕ್ ತೌಬದು
0: ಮತಿ ಅಂತ ನಂಗೆ ತೋಪಿರೋ
2: ಕರಿ ಥಾದಲ್ಲಾಗೆ ಮೇರಾ ಥಾದಲ್ಲಾಸಿರಾ
1: ಹೈಜದ್ರೆ
0: ಇಸೆ ಇಸೆ ಹೆಂಗ ಅಂಗವಾಯನ ಗೊ ಹೆಂಗ ಮೈಕ್ಸೆ ಕಾಕ್ತೋಕಿ ಬಸು ದುಮ್ ಯಾವ್ದೋ ಬನತೆ ಯಾಮ್ ನುಂಗಾಯ್ ಅದುದಿ ಅಕೋಯ್ ಇಸೆ ತಾನ ತಾನ ಕಿಹೋಮ್ ಜೆ ಚಾಥೋ ಮಿನರ್ ಸಿನೆ

0: 딴 제끼베이 세이시 사캉더 폼데기 부스바라니에메디 라메센드라니게 폰도 콘젤다 비르몽골 메콜라네 세이링바 노마이템 이봄 자나 사이랑 베이셰니
1: 데브다타 코세 파소이 람카이 데기 마탕 마탕 기홈 사라라에
2: 기홈 두저 파나데 하오에
1: 마탕 지기 암 자나 바이타레
2: 마네 마탕 지기 하이
1: 오 하이라 사부 수 페이데나 노마도
2: 하이 파이 파이
1: 시싱 지네 노사 사가 바 마탕 제세 고아
2: 능시 능시 나 부제람부도
1: 오이 오이 아도 코에솜 라부데 요디세 유림범
2: 유림범니
1: 아도 사이들레니 바다 모신지 해디 다모크라는 삼각보가 수우이에보고 아니 메데이나가 타와야마 삼각암바세 누가
2: 이런 거 야무 누가 야무 누가 엄청나게 강민에시
1: 강민에시 다모 민지 까이고게 사이들이 올드라 해브리싱부터 한스테브다
2: 다모 삼주각비여도 마락탔나 다모기 민갈레 톰가 하나만 딱비오 다모
3: 민나 네가 아데게 아이 이사길레 저번에 파소이 파트리
1: 다모고는 해오그레
2: 아고는 라이제 다모 아가즈마니 파지 코이는 잘해 있어 칸 맞딤두네 아도 장제람 민간 항버지다 가땅 파카르포이 까이버도 아가즈마니 파지 코이는 잘해 있어 칸 마네도 다모노 스마이나 삼각국이 신범시네
3: 나시데기나 세히타라 무티시우레
2: 얌누가이 얌무가이 삼각만지 깨아글레기 후지간시고
3: 양카이레
2: 양카이 파지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3: Kumba Pusparaniga Dineska sampai sai do ai
1: ta jani
3: unaki ba hai do
2: kengaki ba to do
1: thumai ji matam ji kasi
2: obsa khara khara lagta to bai sai ni ta mona kambi ri ja do di samkak na kagna sai junung ai na ta thomi na ji ta mo
3: ho ta ta mi na